하방 리버럭 샤모파이 꼭 샤파이 간께 코고 꼭 그르 임미 탕고 하방 리버럭 노 나싱나 난 간께 저라볼 로그이 탕고 어부노 카크 마마니 마리 어부노 카야 팔마니 마리 파디 따부 카탕마니 꼭 타이노 르기노 대당사르 잡몽 카나라야는 비파샤리앙니 코랑거

함작분이 버럭바이 사작한게 아스케 능한옥 하당의 동케 검사릭부발 응의대나이카 아니 사작게 너무 꼭 필요네 아스케노 하당의 동칸게 콤 케랭발 하이케는 자리대 동이 많노 생각한게 넌 너무 사나이 아스키노 가당이 동가한게 샬코둑마 말라야 동이 대만노 하니 신게 냉담을 샤나이

어머니한테 있고 니니 공나 마른 거, 저 능부양배 카 탄성카. 아니부터 세복 바디 뛰용카. 다이 비식니 각자 동시원이 세복. 그러니까 다복 부왕 캣 그리스 클라이마 동쿠. 아, 버샤부터 이렇게 아울리오. 아르보 녹 동고. 긴또 안, 아그도 클라이 동고. 나나나나 클라이야코. 그러니까 아니 바라카 미모 동쿠 어머니 키미야코. 아, 그 para Kristi kami tabu khai tung khwang nok ni mai rong tabu sai tung khu nang ke kem pro ni mang khamu khai ang ke mo kong no mo kong no mo kong no khai khai ya pro thane ba ba ke 저기 동 가볼래? 아무는 거 하이다. 하이 하이 아 하이 하이 파피아노. 아 중진이 베르만이 거건 파피안 뜻이야. 아 따보니 베르만만 무슨 말 남을래 나. 마 하티니 바이도 그래 너가 살인 것이 오프라 베리 탕 해야 돼 봐. 아 베르만 사람 가. 아아 마영서 머니 브록니 하이데 엉나. 엉나인다 엉나. 수렁 캐도 없네, 너? 만나 캐도. 그러니까 한 바이, 한 바이, 한 바이. 안 캐, 아, 그런 데 없어, 해, 너? 한 바이, 아.